유니세 큐즈나 듀즈나 카 토스톤이 상이 칸에 세 공간에 있는 게 띠에게 뒤살으시 그시 세텐데 칸에 띠에 큐에 상이 그시 세츠나게 게 칸디다 칸에 유니세게 띠 에티오니아 띠데 스타타우디오 쿠니라 이제 스즈 좀 없이 제

0: 아초된 교수님들 저세 필립 베텔리라 코타 미긴데 카메라 데치타고 드니서다 내셔 데치타 내셔 수야 돈디 때네게 나제 제우제 에스와진 콘디케드리오 뚜자 카테치타디에다 시콘디 가데트와 콘디라운데 다 시콘디고라 최초는 해군데 필립 다군디
1: 키코네즈 카게드스네 코 코고지다 초진네 코카고즈
0: O kene ti di akari si te chi tane jora tane kera ta si ga na ze ze ne tan di ga ze ti ma ze ta si la ze ti de me ti ni cha tan di me te ga

0: 호텔 들리다 막 간다니 소단 케 캐나차데 아 베베 잉글리시 아 데케어 앤 피스코 인다 이콜라 랭귀지 미스 아 코디네이터 그리다 이가 고 손바니스 레다 데는 실히 케라하다 데나 워케 과오 캐나타 이디 고스코구이 인다 이디 알라케다 아 캐나차데 베베 잉글리 오 피스코 아 2 3 years old 크리에 so started it ukulu iter tenike ko kete gante tena kok la ko ko no he ko ta he sindi tena kok la ko so ko sa ta ko on ta I klu in tu ko gante so tan ki ko kene ta and then yo o bo ko ni chot te ka jun da JK he kina ko ni te I ko la a chi ko na ko kene ta I da me kenzo I ko la kani immersion teacher him le da I ko la ka la ko ko kene
1: Why go see a Sarah Sinner when it Kathy?
0: Daddy in Google in the cutting.
1: Kathy Taylor,